0: 하나님은 나한테 세월 기미해. 에프시아미 프리모. 나는 너 수원이호. 당신 수원인데 당신한테. 완나와도 아무 두고하고 하지 선호. 당신은 프리니 아무 지어모. 고마디안이나 디보네 요원이야. 훈훈히 지금 나는 훈훈히 예. 나는 지금이 우리 프리미에 나한테 헌. 내가 왔으면 뭐냐. 하나님 왔으면 뭐냐 뭐. 내게 왔으자.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